앞으로를 기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니까요. 어제보다 더 기대되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6월 13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요. 새롭게 맞이한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더 많이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과 만나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설레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 또 찬양 신청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740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공님의 오빠분 긴 치료의 시간을 지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 치료의 과정을 기다리고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한마디 뿐이지만 그 시간 홀로 지나오지 않고 함께 기다려온 우리 8740님의 오빠분을 사랑하는 많은 가족분이 계시다는 사실, 또 주님이 한순간도 아마 홀로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도 그럼에도 지난 모든 과정들은 쉽지 않으셨겠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닿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 마음 같이 전해봅니다. 아마 많이 응원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잘 이겨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네, 신청해 주신 찬양 은혜 이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보내주신 분은 8740님이지만 이야기를 다 전해주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 지난 한 과정들을 겪어왔고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이 아닐 거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꼭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잘 지내오실 겁니다. 지내온 모든 순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의 순간을 더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할게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행복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행복을 챙겨갈까요? 마음에 세워두실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1번부터 3번 잘 찍어보세요. 퀴즈 말씀 전해드릴게요. 빈칸을 잘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뿅뿅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요, 1번 행복, 2번 낙심, 3번 당황.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할까요? 낙심하지 아니할까요? 행복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 어학사전 정의로는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꼭 낙하하는 것처럼 마음이 철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인생에서 낙제점 이렇게 받는 것처럼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말씀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뿅뿅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1번 행복, 2번 낙심, 3번 당황이 보기였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숫자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몇 분 선정해서 저녁에 읽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두 곡에 힌트가 될 만한 찬양 가져왔어요. 이 찬양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보세요.

팀룩 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방금 전해드린 찬양도 힌트 찬양이었어요.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에 정답

정답은 2번 낙심이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 넣어서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이어서요. 17절, 18절도 함께 할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한 영광은 낡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결코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것일 거예요.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인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기회임을 믿습니다. 지우고 싶은 어제의 실수를 회복할 기회고, 어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 하루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참되셔서 앞이나 뒤나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으십니다. 나도 오늘 한결같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과 표정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으로는 빈정되지 않게 하소서. 치장한 외모만큼 나의 인격을 돌아보고 고치게 하소서. 사람들 눈보다 주님 눈에 아름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오늘 나에게서 빛나게 하소서. 외모보다 내면을 다듬고 허례허식보다 진정성을 갖게 하소서. 인맥관리보다 참된 만남을 갖게 하소서. 주님을 닮은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찾아온 하루는요, 어제 아픔과 슬픔 위에 새로운 색으로 새로운 예쁨으로 덧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두고 오늘 새롭게 지내고 난다면 내일 또 새롭게 칠해질 하루가 여러분께 선물처럼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선물과 같았으면 좋겠네요. 놀랍도록 여러분께 찾아온 이 시간이 새로움을, 설렘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행복을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반드시 꼭 행복해지셔야 해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인간은 어느 조금 텀 바구니도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상실되었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창조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 있느냐? 스스로의 존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금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라면은 그 눈금만큼이 심화되어서 누군가는 변화를 찾아내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철학자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나의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누군가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떤 현자도 철학자도 스스로 찾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그 얻어낸 결과를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을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철학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태어나면서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은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을 깨서 아니면 굳은 마음에 어느 틈바구니에 물을 부어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변화는 성령으로 새로운 영으로부터 주어짐을 깨닫고 오늘도 함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찾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들어올 때 거듭나다, 변화되다, 새로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나를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갇혀있던 마음들, 닫혀있던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수건을 벗겨 있고 거울을 보는 듯 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위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이 수건을 덮은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죠.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나의 기준점은 나의 인생에서 얻어진 경험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그 가운데 매여서 사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경험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어진 것은 뭐냐?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벗겨진다. 누가 벗겨놓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벗겨놓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로부터 변화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처럼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병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울증이고 대중공포증이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나 대중공포증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심이 하나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속에 내가 스스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지난 날에는 그렇게 크게 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병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그걸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나와 아닌 상대의 관계 속에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병으로 분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아가는데 나는 내 중심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매여 있다면은 바로 그 자체가 영적인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접 고립되는 것 같고 내 말을 어필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영적인 수건을 벗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수건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나라는 중심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끄는 이가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나의 내가 나를 스스로 묶고 있는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내 마음의 수건을 벗깁니다. 내 눈을 뜨게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사울이란 청년은 체포장을 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수건은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핀을 마저 벗겨주자 그는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즉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시 신앙 기억하십니까? 즉시로 그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로 갑니다. 그동안에 그는 가려져 있던 마음을 이제 수건이 벗겨지자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고 눈이 벗겨지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눈은 복음을 핍박하는 대상자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의 눈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눈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수건을 펼쳐버리십시오. 떼어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기준점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판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자기 중심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속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에 그의 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격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담아도 그 지식이 예수를 볼 수 없었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자기의 그 모든 지식, 최고로 알았던 자기 자신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저도 이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변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누구나 다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잘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는 거 다 압니다. 또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열심히 살면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걸 다 압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휴가 가잖아요.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복 탁 차려입고 바닷가 가서 놀 때 집에 들어오면은 노출된 만큼 시커멓게 걸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노출된 만큼 변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 생각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노출될 때 변합니다.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영광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구나 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한데,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즉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변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 때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목표가 있는데 물 따라 점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부터 멀어질 때, 이 목표로부터 안 멀어지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자체, 이게 바로 개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흘러가는 물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흘러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이 변화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아무 감정 없이 다 그렇지 뭐 이런 행동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과 채찍을 보내는 이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육신대로 살면,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살면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내 자신을 못 죽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잠재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날 질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노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목표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때 비로소 영광에 영광에 이르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0: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저 말씀에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 묶여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 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비옥한 지역은 지표면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땅속에서 물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땅속을 흐르는 물이 마르지 않는 습지나 늪, 저지대가 되기 쉽지요. 얼핏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잔잔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동식물이 잘 자랍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수의 원천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성숙해지거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찬양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Heavenly Touch Worship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에게는 반복해서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적당한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재물과 결과와 사람들 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한다.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인정 많고 관대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얻는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리톤 김수택님의 음성으로 야베스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 함께할게요. 해외 워십 베스트 컬렉션 앨범에 수록된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이은경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 빛을 보리이다. 네, 시편 36편 9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사랑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랴.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이채 시인의 6월에 꿈꾸는 사랑을 읽어봤는데요.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정말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지나간 줄 알고 5월을 보내고 나서야 어머 5월이 다 갔네 하고 지금은 6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6월도 중순인데요. 여름이지요. 여름을 느끼며 이제는 계절을, 세월을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백일현악단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박종호가 노래합니다.

찬양가드 기쁨 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2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님,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자들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한 자들도 낙심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빛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15님, 조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몸과 영혼까지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열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길을 가려야 합니다. 2150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0487님, 남과 북이 하나로 되어 평화의 통일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45님, 우리 물류센터에 우즈벡에서 온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극동방송의 슬로건을 힘입어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듣고 있답니다. 네, 2545님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길이고 또 그들이 또 우즈벡으로 돌아가서 또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또 4918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사역 은혜롭게 진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7028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2223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내 삶이 항상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호위하심을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극동 방송 찬양 가드 기쁨 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재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5년 전에 자식 두 명과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요. 최근에는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어서 그만 절망에 빠지죠. 날마다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며 감동받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한 두 시간 지났나? 그때 창밖을 보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따뜻한 옷을 주면서 대접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해질 무렵이 돼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사과를 팔고 있던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였어요.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이 죄를 뉘우치도록 설득하고 사과값을 자기가 갚아줍니다. 그리고 노파 보고 소년을 용서해주자고 권유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주지요. 밤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또 잠이 듭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기를 낳은 여인, 노파,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마르틴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은 구원의 감격을 뒤늦게 깨달은 마르틴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깊은 일깨움을 줍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카톡으로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하니까요.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주인공 마르틴이 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모두 두 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449님, 점심 먹고 쉬면서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4658님, 여기는 거제입니다. 곧 육아휴직입니다. 아이들을 기도하며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를 기도합니다. 4849님,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어주신 시편 5편 12절 말씀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아멘. 4127님, 아멘. 오늘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또 6002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 주신 시편 5편 12절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님 밤 사경을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5226님 사방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방패보다 더 완벽한 보호자 하나님께 내일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멘. 또 1069님 호국 부흥의 달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영적 전쟁터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시편 27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희의 빛이요 구원이신 주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피난처가 되시어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저를 비밀히 지키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저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저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해 주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저의 부모는 저를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아, 오늘 시편 27편을 묵상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한국은 한때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고 교회마다 단기 선교와 선교 헌신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들립니다. 선교 헌신자가 줄어들고 후원은 어려워지고 해외보다 또 국내 이주민 사역이 중요해졌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선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선교의 본질은 무엇일지.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35년 동안 터키와 영국 등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셨고 선교사 훈련과 교단 선교국장으로 한국 선교를 바라봐 온 OMS 한국 대표 송재흥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아주 오랜만에 극동방송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네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선교국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지금은 OMS, One Mission Society라는 선교단체의 한국 대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송재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소개한 것처럼 지난 35년 동안 터키 또 영국 런던의 또 터키 무슬림 교회 사역과 또 네. 뉴질랜드에서 선교사 훈련 학교 사역을 하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선교 행정 사역을 지난 10여 년 동안 잘 마무리했습니다.
0: 네. 현장 사역도 그렇고 또 교육 사역도 그렇고 한국에서 선교 국장까지 행정 사역까지 하면은 선교에 관련된 그냥 전방위적인 여러 사역들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요. 오랜 기간 그렇게 선교에 관련된 사역들을 하셨고 또 최근까지 이렇게 OMS 대표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또 선교사님께서 지금의 한국 선교를 한 문장으로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1: 예, 많은 분들이 한국 선교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선교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0: 전환의 시기다. 그런데 이제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헌신자가 감소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집회 같은 거,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하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청년들은 또 선교사로서 또 혹은 목회자로서의 헌신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선교에 대한 후원 감소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런 위기 징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0: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것이 좀 그래도 우리가 돌파해야 할 가장 큰 위기라고 보세요?
1: 저는 이제 그 위기를 한국 선교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의 상상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0: 네.
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교 자원들 또 선교가 이제는 숫자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또 세웠느냐,
0: 네.
1: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한국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선교의 파라다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여태까지 뭐 양적인 성장 이런 거에 치중했다면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1: 비근한 예로 이제 5년, 10년 뒤면
0: 네.
1: 1990년대에 나갔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똑같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교체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제 상식적인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선교의 위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그러나 제가 얘기한 지속 가능한 선교는 이제는 많은 1세대 선교사님이 감당했던 그 선교 사역의 그 방법들, 전략들이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우고 또 현지인들과 동역자, 동반자의 관계로 선교를 전환할 때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감당했던 그 부분들을 현지와 더불어서 전략적으로 그러나 그 사역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는
0: 네.
1: 그런 선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0: 그래요. 그때 나갔던 선교사님 똑같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나갔던 그 선교사님들이 관계했던 그 현지의 성도들 그분들이 또 어떻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네요.
1: 그렇죠. 네. 저는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교는 사람이다.
0: 사람이다.
1: 사람을 세우는 사역,
0: 예.
1: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 리더십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0: 네.
1: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한국 교회가
0: 네.
1: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러게요. 사람을 세우고 또 그 현지인들을 제자화하고 똑같이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이게 본연의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사람을 해외로 보내는 선교에 좀 집중을 했다면 요즘에는 한국 안으로 너무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주민과 유학생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또 새로운 선교지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교계에서는 실제로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1: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선교의 화두가 이주민 선교
0: 네.
1: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유럽 교회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죠.
0: 네.
1: 제가 특별히 영국 런던 한 유럽의 한 복판에서
0: 네.
1: 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터키 교회 사역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일 수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반응하면
0: 네.
1: 소위 최근 21세기 선교의 파라다임을 모든 곳으로부터 또 모든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선교 사역이 아니라
0: 네.
1: 그 해외의 선교지와 또 국내가 이제는 이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선교.

0: 문화로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네. 한국교회가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선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특수사역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이주민 선교라는 게.
0: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한국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보냈던 나라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외 노동자들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그러나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네. 우리가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변화하는 시대를 또 우리가 잘 직시하고 맞춰서 선교계도 이렇게 좀 변화가 필요하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또 최근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무슬림 인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무슬림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0: 예, 한국 교회가 이제 무슬림 이주민들을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슬람 사역을 바라보는 두 네. 이제 지경이 있는데 하나는 공포의 대상으로 네. 두려움 경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익스트림한 양쪽에 이제 극단적인 그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경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들을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들을 향한 네. 그 환대의 마음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의 사역에 그 기회들을 잘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또 현장에서 터키의 그 무슬림들 상대로 또 선교도 해봤고 하셨잖아요. 이 무슬림을 전도한다는 거, 그들을 이렇게 선교한다는 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0: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나 문화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근본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의 대상으로 무슬림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네.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전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네.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또 더 이 사역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19세기 동안 돌아왔던 무슬림들 숫자보다 지난 5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들이 더 많다. 그 얘기는
1: 그 정도예요.
0: 지금 하나님이 네. 우리는 잘 그 의식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추세 사역을 무슬림들 네.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네. 이제 두려움 경계심을 넘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네. 무슬림들을 받아들이고 또 선교하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0: 교계 전방대 오늘은 송재흥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또 여름 단기 선교 시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환율 또 그리고 뭐 유류 할증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항공료 부담 때문에 올해는 단기 선교를 고민하고 좀 미루기도 하고 국내로 돌리기도 하고 여러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 선교 준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단기 선교야말로 하나님이 그 세운 가장 전략적인 선교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94년 5년도에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새로운 그 화두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던져졌을 때
0: 네.
1: 그때 우리가 인식한 건 뭐냐면 선교사들 받아들이는 나라보다 오히려 추방하고 경계하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더 많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을 creative access area 그러니까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사 자격으로 또 목회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0: 네.
1: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이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행자로 또 전문가로 들어가서
0: 네.
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문들을 열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고
0: 네.
1: 또

0: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그냥 경험을 위한 어떤 거룩한 여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절대절명의 전략의 한 수로서 선교사에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내게 될 때 저는 선교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수다.
0: 맞습니다.
1: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하면 좋겠고요.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매뉴얼 7.0이라는 책도 쓰셨었잖아요. 어떻게 갈 것인가 보다는 왜 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날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0: 사실은 단기 선교 매뉴얼을 쓰게 된 가장 이제 직접적인 동기는 어느 지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행히 그 준비하는 그 훈련을 할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요.
1: 네.
0: 그런데 훈련 중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이런 훈련을 조금 일찍 받았으면 더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건강한 선교지향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1: 네.
0: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훈련과 준비 없이 내보내는 일들이 진짜 많겠다.
1: 네.
0: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급한 마음으로 쓴 책이 단기 선교 매뉴얼 7.0이거든요.
1: 네, 네.
0: 그 결론은 뭐냐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국경과 문헌을 넘어서 보내시는가
1: 네.
0: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 선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좀 더 생각해보고 체험하고 직접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0: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보내는 교회 중심
1: 네.
0: 또 보내는 사람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1: 네.
0: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거든요.
1: 네네.
0: 그게 아니라 선교사를 받고 있는 선교 현장 또 단기 선교사들을 맡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지 선교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보내어지는 일꾼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볼 때 단기 선교가 좀 선순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단기 선교 매뉴얼이 가장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1: 네.
0: 단기 선교의 리더십이 지역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
1: 어허.
0: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1: 네.
0: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그런 마음과 자세들을 가질 수 있을 때 단기 선교가 가장 효율적인
1: 네.
0: 선교의 전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네. 이제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께 또 현지 선교의 그 지역에 우리가 가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네요. 네. 또 선교사님께서는 단기 선교가 복음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일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심었다면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가져가야 할 선교적인 태도가 있을까요?
0: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단기 선교사를 보낼 때 너무 경험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한 해는 필리핀을 갔다가
1: 네.
0: 또 그 다음에는 뭐 미얀마를 보내고
1: 네.
0: 또 다른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저 뭐냐면 관광지를 새롭게 개척하는
1: 네.
0: 것처럼
1: 네.
0: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래서 저는 물론 새로운 선교지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교회와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잘 네트워크 돼서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게 될 때
1: 네.
0: 현장에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단기 선교팀들이 보내어질 수 있다면
1: 네.
0: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 사역만큼 효율적 저는 뭐라 그럴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1: 네.
0: 선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한 곳을 집중적으로 또 계속 섬기고 기도하고 매년 이렇게 나아가 보는 것이 그것이 또 계속해서 유지되는 어떤 선교의 방향이라고 보시는군요.
0: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가 한 무슬림 마을에 매년 한 10여 년 정도를
1: 네.
0: 지속적으로 갔을 때
1: 네.
0: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갖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1: 네.
0: 이제 바라보면서 단기 선교가 그냥 선교 경험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선교 그리고 새로운 그 막혔던 담을 헐고 그 문을 새로운 문을 만드는
1: 네.
0: 새로운 선교의 전략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듣고 보니까 단기 선교를 약간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트립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계신데
0: 그렇죠. 예, 예.
1: 그런 시각보다는 진짜 이 장기 선교의 어떤 효율적인 한 수로 또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 선교 동원과 또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것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일 텐데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선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시나요?
0: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셔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때 저는 선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1: 네.
0: 이제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때 선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아멘. 네, 오늘은 OMS 한국 대표이신 송재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송 목사님과 함께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선교의 본질과 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1: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전망대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연구입니다. 세상에 잡초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번져서 성가하시던 푸성기가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름 모를 들풀이 효능이

있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무데도 쓸데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주께서는 그 가라지와 곡식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시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두어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가라지는 영적 세계의 잡초죠. 정말 쓸데없어서 불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초롬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죠. 바다 짐승들과 새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우리에게야 복 주시기를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파이디온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2429님 사연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늘 자녀들과 도서관에서 큐티 말씀 묵상하며 내일 주일 예배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망하고자 합니다. 신청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2429님. 여러분들 어떻게 경건의 시간 함께 자녀들과 하십니까? 네, 2429님께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같이 이렇게 펼치고요. 경건한 시간, 이제 큐티 시간을 가지시면요. 정말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똑같잖아요.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주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부침이 많습니까? 지금 그 잘나간 사람 앞으로도 계속 잘나갈까요? 그럼 지금 어려운 사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될 때나 때로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살아보면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깨달아지는 진리 아닌가요? 이사 예구님은 그걸 이제 실천하고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말이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연이지 않아요? 이사 이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신청곡 팀 녹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이번 사연은요. 아이고, 네, 단골 가족이십니다. 6634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군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요. 죄지마트 노래고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지난 금요일 이사 가셨던 저희 행당 프로지오 아파트 1301호 이웃 주민분에게 선물곡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6634님 항상 이렇게 주위를 살피셔요. 이제 우리 그 장애인복지관 그 식구들 위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누나 위해서 신청해요. 네, 이런 사연도 항상 주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또 이제 1301호 예, 사시고 이사 가신 네, 이웃 주민분에게 선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네,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 오늘은 이 사연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러분 혹시 저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집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저 인사도 안 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게 뭐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는데 그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 고쳐야 돼요. 예, 먼저 이렇게 미소 띄워주시고요. 그 이웃에게 먼저 마음 열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목사님. 깡패인지 아닌지는 좀 보면 알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몇 달 이렇게 지내보면 알지 않을까요? 깡패이시면 좀 무섭긴 하죠. 깡패이시면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시라면 믿음의 이제 그 깊이가 더 크신 어른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런 분들도 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닌가 하는 생각도 6634님 사연 보면서 하게 되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들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네,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앱으로 사연 주시면 또 그거 무료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 추첨을 통해 보내드려요. 6634님 신청곡 죄짓마트 놀이구주 가입펜로드 앨범으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외입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장애 아동 가족의 이동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지난 10일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사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어 목과 허리를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고 보조시트 없이는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안에서 보조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가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비행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장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장애 특성별 대응 방법을 담은 재난안전가이드가 발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폭염 경보 상황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2026년 1호를 발행했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이동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폭염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지 않고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5월에 피기 시작한 장미꽃들이 한창 전성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장미꽃의 축제도 열리고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뽑는 장미는 가을 지나 초겨울까지 피고 지는데요. 잘 자라고 끈기 있게 성장하지만 벌레가 또 많이 꼬인다고 하네요.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돋보인다 싶으면 회방꾼이 따라붙죠. 느슨하게 풀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성도의 중심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실천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초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오광석 장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대표이장 오광섭 장로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0: 네,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잖아요.
1: 네, 네.
0: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가요?
1: 17개 교단에 네. 25만 명
0: 와.
1: 됩니다.
0: 네.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1: 네, 또 그렇습니다.
0: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도 굉장히 클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하드리고 또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단과 동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은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장총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아멘. 네. 25만 한국교회의 기둥인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신가요?
1: 예, 한국기독교 장로의 가리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지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1: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날 때에 제 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성경학 때에 전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외롭고 가난한 3학년 아이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각 학년별로 여름 성경학교에 발표가 있었던 교회 학교는 3학년에게는 말씀을 암송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간 제가 선택되어 말씀을 받아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0: 아멘.
1: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암송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교회 가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8살 때 아버님께서 천국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셔서 네. 우리 장로님을 잘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그 당시 교회는 어느 교회에 가셨던가요?
1: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인데요. 네. 김제 교회에서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0: 초등학교 3학년 꼬마를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1: 저희 집에 이제 새들어 사시는 목공소 형님이 계셨는데 네. 그 형님 손으로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우리 교회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0: 은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지내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0: 네. 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네.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또 간증들을 우리 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29살 때까지는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29살 때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대리점을 했었는데 86년도 삼성전자 대리점은 그 당시 가전업계는 상당히 부흥하는 시기여서
0: 네.
1: 그 당시 영업은 아주 잘 되고
0: 네.
1: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0: 예.
1: 88년도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칼라 테베리가 보급이 되면서
0: 네.
1: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0: 네, 그랬는데 그다음에 무서운 경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IMF가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장로님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1: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회사는 커져서 매출이 100억이 넘게
0: 네.
1: 정도 판매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전 제품의 일 속에서 주일 성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회사를 정리하면서 다른 그 당시 이동통신을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동통신만 별도로 나오면 주일 성수를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그는 이제 음성을 듣고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와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았지만 또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가 그 당시 금액에 6억 5천 결제가 있었는데 그 결제를 못하니 삼성전자가 와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0: 네.
1: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0: 와, 장로님과의 또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겠네요.
1: 네,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신용을 지키다 보니까
0: 네.
1: 삼성전자가 믿고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0: 네. 그 빚을 회사가 대신 결제해 줄 정도면 또 장로님의 모든 자산은 청산하는 데 들어갔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1: 네. 그 이후로 저는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0: 네.
1: 삼성전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은행도 제가 부채를 모두 안고 거기를 전부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동통신만 별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정말 충실하게 쌓습니다.
0: 네.
1: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한 철야 예배가 계속 1년 360일 하는 곳이 순복음교회가 그 당시
0: 네.
1: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이제 금요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4시까지, 그 당시는 4시까지 철야 예배를 했었는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9시부터 그날 5시까지 철야 예배를 합니다.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 6년을 그렇게 충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나갈 때 다 물질의 복은 아니겠지만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0: 네.
1: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봉사했던 것을 하나하나 저금해 주셨다가 저에게 한꺼번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0: 와, 정말 사업하는 분이 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새벽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도 가야겠다.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금요 네. 철야도 가야겠다 하면서
1: 네, 네.
0: 예배를 점점 더 쌓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업가분이 계셨었는데요.
1: 네.
0: 우리 장로님도 정말 주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런 시절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매일 철회를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다니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도 많이 충성하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셨

0: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1: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가리봉길 최홍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0: 네.
1: 이제 저를 집사 때부터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새벽기도 나감으로서 한 6, 7년 나감으로서 교회에 장로로 이제 세워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부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0: 아멘. 네. 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방이 막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서 마음이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그 터널을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헤쳐나오셨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네.
1: 특별히 어려울 시기마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그 어려웠던 IMF 시절에 그 사업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왔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하나님이 장로님을 업고 그 길을 헤쳐나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이제 당선 되셨는데요.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시려고 기도 중이실 것 같아요.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1: 예, 저희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는 17개 교단과 25만 장로님들이 연합과 협력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단 간의 벽을 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는 일,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돕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들이 스스로 서도록 지원하며 교회가 사회복지를 접목한 지역 돌봄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있는 선교사 활용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각 교단과 신학교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적이고 자급적인 국외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하여 장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한국교회 갱신과 연합 그리고 사회적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장로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교회의 변화가 사회 희망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0: 네, 네. 하실 일이 정말 많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장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많은 장로님들이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힘껏 뛰고 사회에서 힘껏 뛴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언제 설립하실 계획이세요?
1: 6, 7월 정도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0: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많은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초대해서 귀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말씀 또 그 이유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제 삶에 힘과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0: 아멘. 평생 동안 장로님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목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네. 내용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장

0: 로 한정총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세계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라고 늘 얘기해 주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업하실 때의 고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 말미암 아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는 그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장로님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0: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으로 당선되신 오광섭 장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세요.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길거리에 빈몸으로 내동댕이 친 그 같은 절망에 처한다든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당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의 무속인이 80만이라고 하는 보고는 그만큼 이 나라가 불안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실패한 경험, 상처 입은 경험, 과거의 여러 가지 아팠던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서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당히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도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예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의 몸에서 싸워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과로해서 몸이 아파 며칠간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워있는 침실로 마이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큰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쳤는데, 이쪽부터 저까지 빼곡하게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라나면서 그가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썩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과거는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절망에 가고, 슬픔에 가고, 실패에 가고, 상처 입은 과거, 버림받던 과거, 배신당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와서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쓰라는 상처 속에서 다시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실패의 기억 속에서,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큰 대형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할 때 그 정신과 닥터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정신병 환자들이 자기의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잊기만 한다면, 미움의 대상을 용서만 한다면 지금 당장 3분의 2 이상은 완치되어 이 병원을 퇴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들이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되뇌이기 때문에 정신병에서 노예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여하튼 정신병의 문제에 갇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든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가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일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 다음 이런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 온 세상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마마리를 하고 밥맛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앞서서 큰 일들을 치고 나서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다가올 때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넉넉히 이르니라. 넉넉히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메리스트 문슨이라고 하는 분이 1936년에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귀한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의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0: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시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난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발걸음도 떼지 못할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화려한 것을 쫓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삶이었는데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배우 차인표 씨와의 만남이었는데요. 차인표 씨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태연아, 우리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지 않을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자는 제안은 그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낯선 말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뛰는 그 제안을 예스로 받아들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셨다고요. 그때부터 그의 관심과 우선순위도 하나씩 변화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이 삶의 모토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삶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늘 편지 시작합니다.

네, 하늘 편지 첫 곡으로 강중현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714님 수술받고 병가 중에 극동방송을 24시간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하늘 편지도 애청해요. 사랑 안에는 이라는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픈 곳도 잘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0559님 퇴근하면서 들어요. 직업 특성상 토요일에도 일하는데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도 내일이 저의 진짜 생일이라서 기뻐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기쁜 날은 더 특별하게 보내시길 예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8787님 교회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강찬의 섬김 신청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주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무척 감동이 됩니다. 귀한 손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주말과 주일을 꼭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두 곡 이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섬김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방금 들으셨던 찬양은 강찬의 섬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490님, 샬롬, 안산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내일은 주일인데 복된 주일 맞이하고 단상에서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8414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듣고 싶어요. 올케와 포도 알속기 하며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라고 하트를 꽝 찍어주셨는데요. 수고가 많으시죠. 이 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극동방송 들으시며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하셨는데 조금 전에 잘 들으셨겠죠? 5012님, 이 시간엔 처음으로 듣는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하나님의 선물 막내딸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름은 적어주시지 않아서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5012님의 막내따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이런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도 영원하시길 기도합니다. 0490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심형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8184님, 호평교회 가족 수련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했지만 함께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가 없으신 아버지를 믿고 예배의 자리로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순간 낙심되셨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가이 펜 로드의 목소리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내드릴게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Samson went down to Timnah and saw there was a young Philistine woman. When he returned, he said to his father and mother, I have seen Philistine woman in Timnah. Now get her for me as my wife. Judges chapter 14, verses 1 and 2.
2: 삼손이 딤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사사기 14장 1절 2절 말씀.
1: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참 좋던데 낮엔 더

있죠.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서울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낮에는 날씨가 활짝 개어서 화창했습니다. 네, 6월 중순입니다. 벌써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올해는 해외로 가시는 분들 유류 할증료가 높아서 비용을 더 부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극동방송은 여름마다 실시하는 썸머 스페셜을 올해는 7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Musicians의 찬양입니다.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우리말 제목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Samson grew up, 삼손이 자라고 나서 he met a Philistine woman. he 여기서 삼손이죠. 삼손이 블레셋 여성을 하나 만났습니다. whom he wanted to marry. 이 여성을 만나서 he 여기서도 삼손인데 삼손이 이 여성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he told his parents. he 삼손이에요. 삼손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who wanted him to marry an Israelite girl.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wanted him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But he insisted. 그런데 he 여기서 삼손이고 삼손은 고집을 피웁니다. On the Philistine. 이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게 놀라고. So his parents arranged the wedding.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결혼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As Samson was on his way to the girl's village of Timnah, 삼손이 참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요? To the girl's village of Timnah. 딤나라고 하는 이 여성의 블레셋 여성의 마을에 가게 됩니다. 길을 나섰어요. A lion attacked him. 그런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서 him 삼손인데 삼손을 공격했습니다. Samson killed a lion with his bare hands. 삼손은 글쎄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고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해서 죽입니다. Later, 나중에 when Samson passed by the lion,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데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시체지요. He found some honey in the dead body. 그 사자의 시신에 묻어있는 꿀, 이 꿀을 발견하고 and ate it, 이뜨는 꿀이죠. 이 꿀을 먹었습니다. At Samson's wedding feast, 그런데 삼손의 결혼잔치에서 he made a bet. 삼손이 내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수수께끼를 내므로써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That his Philistine friends could not solve the riddle he made. 그런데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친구들이 풀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The Philistines went to Samson's wife. 해보다가 안 되니까 The Philistines,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Samson's wife. 삼손의 아내한테 갔지요. 삼손의 아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여성에게 갔던 것이지요. And threatened her to get the answer to the riddle. Threaten, 위협이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너네 신랑이 지금 우리가 풀지도 못하는 수수께끼를 냈는데 가서 그 답 좀 알아와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Samson's wife cried and whined until he told her the answer. 삼손의 아내가 cried, 울고 and whined until he told her the answer. 여기서 whine이라고 하는 말은 whine, 찡얼거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찡얼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못 푼다고 나한테 협박하잖아. 이렇게 찡얼거리는 것을 whine이라고 합니다. And whined until 언제까지 he told her the answer.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그렇게 찡얼거리니까 보채니까 계속해서 보채니까 아내한테 이 답을 얘기해 줍니다. Then she went and told the men.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얘기를 해 주지요. The men won the bet. 여기서 the men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결국은 답을 맞췄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거지요. 내기에서. And Samson was angry. 그리고 삼손은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Samson went out. 삼손이 나가서 killed 30 men. 30명을 죽였어요. And stole their clothes to pay off his debt. 그래서 그들의 여기 죽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옷을 훔쳐다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He then left his wife. 그러고 나서 삼손은 그 아내를 버리고 떠났고 and she became married to his best man. 그리고 삼손의 아내였던 블레셋 여성은 married,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To his best man은 여기서 his는 삼손이죠. 삼손이 결혼할 때 들러리로 섰던 신랑 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Samson was a man that did unusual things. 삼손이라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면은 unusual things, 참 특이한 일을 행하는 괴짜였던 것 같아요. He wanted a woman. He, 삼손이죠. 삼손이 여성을 원했는데 that was a Philistine,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As his wife, 그녀의 아내로 맞아들이길 원했습니다. There was a law, 그때 법이 있었는데 that Israel's people must not marry people from other nations.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Usually parents arranged marriages. 보통은 부모들이 이 결혼을 주선하곤 했습니다. Samson caused his parents a shock. 그래서 삼손은 그의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When he wanted to marry a dirty person. 삼손이 참 불결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말이죠. 여기서 dirty person, 불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Samson did not obey his parents' wishes. 삼손은 부모님이 원하는 바에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The marriage was a different type from what was usual. 그 삼손이 하던 결혼은 보통 그들이 행하는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결혼과는 좀 다른 형태였습니다. In this case, 이번의 경우는 the bride remained with her own family. The bride, 신부가 remained with her own family,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The husband came as a guest. 그리고 남편은 신랑 되는 사람은 이제 손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대리사위 같은 거예요. And he brought presents. 그리고 he,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선물을 가져오게 되죠. The children would belong to the mother's family.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엄마 쪽에 속하게 됩니다. The writer does not describe the woman that Samson wanted to marry as a virgin. 여기서 우리 사사기의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여성을 a virgin, 처녀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Perhaps she was a widow. 이 여성이 결혼해서 신랑이 죽고 미망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Or perhaps she had had a divorce. 아니면 이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That God even uses people's failures in order to perform his plans.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의 실패한 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In order to perform his plans. His는 여기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실패한 점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Amen.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Scott Brenner가 부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praying in English.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njoy weddings in different ways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for the many amazing traditions that make us unique. Thank you for the happiness and sense of belonging that these many traditions allow us to feel.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Samson's wedding. Thank you for giving us a glimpse into an ancient culture with this story.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character faults in Samson so that we can avoid them in our lives.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getting married this wedding season. Please give them happiness and your blessings on their union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enjoy, 우리로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ddings in different ways all over the world. 정말 세상에서 다른 형태의 결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amazing traditions that make us unique.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전통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우리로 우리에게 독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happiness and sense of belonging that these many traditions allow us to feel.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많은 어떤 전통을 통해서 소속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Samson's wedding. 또한 삼손의 결혼식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a glimpse into an ancient culture with this story. 오늘 저희가 공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옛날 이 문화를 들여다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character faults in Samson so that we can avoid them in our lives. 또한 우리로 정말 삼손의 성격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살아가

하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getting married this wedding season.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결혼 시즌에 맞춰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lease give them happiness and your blessings on their unions. 그들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9절과 24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 말로는 이름은 시혼, 그리고 그모스입니다. 시혼은 아모리 왕이고 그모스는 모압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시혼을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Sihon, S-I-H-O-N, Sihon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그모스는 C-H-E-M-O-S-H입니다. 그래서 Chemosh, 한 번 더요. Chemosh, 그모스를 Chemosh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he story of Samson.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다녀오면 이스라엘 테라비브 수도죠.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박물관 안에 사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 희생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 싸우

부다가 돌아가신 독립투사들. 이분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 가는데 그 뜻은 불의에 희생된 재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참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힘들기도 했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라. 이야, 용서해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러나 잊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처받게 되고, 용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지만 망각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아사가요. 그래서 자꾸 지금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용서하되 잊지 마세요.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겪게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대로 다른 나라는 침공한 나라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견고히 서야 되는 이유가 침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자주국방이 든든해야 돼요. 자원이 이렇게 없지만 우리는 사람이 자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나라 사랑하는 노래가 애국가죠. 우리는 애국가를 모든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저도 이제 사절까지 다 외우는데 아시죠? 1절은 동해물과, 2절은 남산 위에, 3절은 가을 하늘, 4절은 이기상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봐요. 여러분, 애국가가요, 1907년 윤치호님이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요, 1910년 당시 통용하던 찬송가 찬미가 제 15페이지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국가가 원래는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그런데 이때는 곡이요, 제대로 지금 같은 곡이 아니어서 스코틀랜드 가곡인 올드랭 사인이라는, 우리 많이 알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노래 곡에다가 노래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1935년에 안익태님이, 이분이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애국가로 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옛날 찬송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어떻게 바꾸냐.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부를 때 그렇게 돼 있든 말든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요 원래.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되자.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가정,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시편 33편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

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자하심이 햇새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 바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참 바다 신기한 것.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짠 물에 물고기들이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 짠 물에 참 신기하죠. 세상에 전 지구의 70%가 바닷물인데요. 저 바닷물 없으면 지구는 썩어버려요. 그래 돌고 돌고 돌아서 거기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셨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 가까이 잘 모르는데요. 만약에 내일 달에서 토끼 한 마리가 진짜로 뛰어다니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서특필. 달에서 토끼 발견. 화성에서 나무 한 그루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서특필. 화성에서 나무 발견.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전 우주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별. 또 있나는 뭐 하나님 만드셨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오직 유일하게 지구만 생명체가 있으니 이 지구에 사는 여러분 절대 맨날 보는 풍경이 절대 우연도 아니고 적당한 능력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할렐루야. 날아다니는 새 아유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공학적으로 완전체라 날르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그게 내 눈에 세상이 보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3대 오라트리오 그러면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가요 이분이 3년 동안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노쇠해지고 병약해졌는데 이것을 이 곡을 발표하는데요. 이 곡이 1시간 50분짜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1시간 50분 듣다가 졸았어요. 저는 이게 클래식의 조예가 없어. 아유, 1시간 50분 동안 계속. 그런데 이 천지창조란 노래가요.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1부는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노래해요. 그리고 2부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가지고 그 노래 속에 물고기, 새, 곤충, 동물들 그리고 사람 만드신 그 과정을 곡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노래해요. 그게 다 총 1시간 50분이에요. 이제 이 곡을 만든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표하는 날이요. 1시간 50분 동안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막 연주되니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이든을 향해 막 엄청나게 막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때 휠체어에 타고 초췌한 모습을 있던 하이든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말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뭐가 아니냐? 이 음악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직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거야. 이야 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됐다면.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뭔가 봐요. 이게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나라들의 정복 계획,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을 다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도 똑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입다라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를 내가 지시할 곳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가지고 바치진 않았지만 바친 걸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사사 중에 한 명인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적군을 치고 돌아올 때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첫 번째 나를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드릴게요. 그랬는데 세상에 딱 나왔더니 아버지가 오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뛰어나와서 환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 달 후에 딸을 요 번제로 드려버려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못 드렸고 입다는 드렸는데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입다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안 할까요? 그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고 입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나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다음에 줄게 그러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모든 것 다 아시니까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처럼 합시다.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됐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심.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세요. 시편 34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뭐 하나 잘하나 못하나 힘든가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고 계셔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요. 여호와를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됐다면 살펴보시고 살려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손길 하나도요 도움이 돼요. 뭐 들고 오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만 들고 들어오는데 문 열어줄게요 그게 도움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화살이 날라올 때 나를 꿰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방패가 막아줘요. 칼이 방패가 막아줘요. 창을 방패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방패시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뭘 바랬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아주 특별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이쯤 봐요. 이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성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된 직후에 1588년에 스페인 이 펠리페 2세라는 국왕이 우리나라 꼭 임진왜란처럼 무적 함대 스페인 많이 들어봤죠. 130척을 끌고 영국을 치러 와요. 난리가 났네요. 당시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갖고 있던 스페인.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시대에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유라굴로 광풍 있죠. 그 배에 276명 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200명에서 300명까지 타는 배가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큰 배고. 그런데 이건 더 전혀 이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요 상당히 그 이 해상 배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치며 기도를 해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해달라고.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 동전은 바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감사해서 만든 동전이에요. 여러분 동전을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 지금 뭔가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글자에 이게 테두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라틴어랑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플라비트 야훼 잇 디시파티 수트 이렇게 써 있는데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그런데 가운데 히브리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요쯤 봐요. 지금 맨 위에 머리카락처럼 생긴 그게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왼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서게 해달라고 그 순간 그 130척이나 되는 배를 끌고 온 그 도보 해협에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닥쳐 막 몰아닥치니까 스페인

0: 군대가요,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버려. 이야,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동전까지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날아가 버렸다 이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됩시다. 이게 우리나라죠. 이 빨간 게 뭐냐면 교회 숫자예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많게 잡으면 약 10만 개. 작게 잡으면 한 8만 개. 8만 개. 전국의 교회들이. 보여줄게요. 밖에 밤에 나가면 이렇게 막 사방팔방. 머리 갈 것도 없어. 여기, 여, 저 위에부터 쭉 내려가면요. 20개도 넘어, 이렇게. 이 라인에. 이야,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만 하면요. 우리나라 살아나요. 이 땅, 교회가 교회 역할하면 살아납니다.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되자. 우리나라,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나라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삼은 나라가 돼야 돼요.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삼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 삼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 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소유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버리면 우리나라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나마 이만큼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최고 번영기가 왔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 같은 시대가 없어요. 전 세계 K자만 붙으면 어마어마한 K-POP, K 이 화장품, K 푸드 먹는 거, K 하여튼 드라마, K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K 태권도가요. K 태권도가요.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복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거보다 더 먼저 K복음.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만한 나라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는데 비율로 따지면 미국보다 많이 보낸 거예요. 덩치 이것저것 계산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참 복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하, 나라도 잘하자. 딴 사람 보러 갈 게 아니라 나 하나라도 있는 자리에서 잘하자. 나 하나라도 성실합시다. 나 하나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 하나가 한 방울의 십시일반 작은 것이 되어 나 하나 잘할 때 나라는 든든히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신 일, 팻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은 특별한 달이에요. 올해 6월 초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는 현충일이었지요. 또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했던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도 있어요.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특별한 달이에요.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위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의 기도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김효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김효자라는 말은 경이로운, 놀라운, 불가사의한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이롭고, 놀랍고,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이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며 이 세상과 우리 몸의 많은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가요?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더풀, 원더풀,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원더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많은 지도자 또한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김효자,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의 모든 일까지도 다스리시는 김효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기묘자라 하는 분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예수님은 나의 왕,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CEO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이런 멋진 꿈을 갖고 자라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랍니다. 저는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무척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크고 큰 감사를 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만난 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흥분되고 기쁘답니다.
1: 여기가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0: 바울과 신라는 기도할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곳은 성문 밖 강가였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고 더 많은 여자가 모여들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모여든 여자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여자 중에 한 특별한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 집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친구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기꺼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주 큰 사업을 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서 갖게 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나요? 그 돈을 사용할 계획도 세워보았나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학계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 천국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금도 은도 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은도 금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루디아는 무척 부자였고 그녀가 사는 도시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기꺼이 도왔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주여링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루디아는 얼마나 멋진 CEO였나요?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지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하세요. 또 루디아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나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고 존경할지 전도사님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뻐요. 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꼭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이란 그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우리는 GR인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나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으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그 대학병원 인근에 살기 때문에 종종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코로나 기간에는 밤낮으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위중하시고 혹은 죽으셨는가 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구급차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시작되는 맨 앞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사이렌 소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었다.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었다. 또 호세아 뒷부분에서는 정의도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선언이 아닙니다. 악담이나 저주의 선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이렌스를 울리면서 이제 돌이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집에 먹을 음식이 충분하고 재산이 많으면 우리 살기에 문제없다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재산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그래서 죽을 만큼 노동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살고자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살 때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합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또 병이 없더라도 영양제를 구입해서 건강하게 잘 살려고 모두가 다 노력합니다. 젊을 때는 원래 좀 건강하니까 약이나 영양제를 안 먹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마다 약들이 많아지고 영양제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도 듭니다. 어린이를 당할 때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취미 여가 활동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슬프게도 지금까지 힘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하셔야죠.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병들면 치료받으셔야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또 노동해서 재산도 더 확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죽는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왠지 불안해서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죠. 지혜문학 전도서 1장에 보면 지혜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노래한 것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운동하고 약 먹고 또 여가심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 재산도 계속 투자해서 모으고 정말 수고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너희 인생들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모든 쾌락과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했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 다 두고 가는데. 이 전도서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헛되다, 헛됨이라고 표현했고,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의 결과를 가리켜 망함이라고 했습니다. 헛되다. 전도서 지혜문학에서는 헛되다고 하고, 선지서에서는 망한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을 맨 앞에 있는 1절만설과 연결해서 정리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봐라,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갖고 지혜를 가지고 또 권력을 얻고 건강을 잘 관리해봐라, 너희는 결국 망한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저주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써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사는 자, 망하지 않는 자, 허무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강력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격한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알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 아모스, 에레미야, 이사야 그 시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이 종들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진실로 망하지 않는 길,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 법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같은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길, 정말 하나님의 은총 받고 복 받아 사는 길이 무엇인가, 구약 이 예언서에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아간다는 것은 가다가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죠. 가다가 바꾸라, 돌아가라.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 호세아 12장 6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것이 옳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한마디로 하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지금 하고 있던 그 방향,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영광 가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도 물론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자기 신념과 자기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때 그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생 실패자 그리고 흠모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을 나눕니다. 먼저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레헴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이 삶은 우리가 항상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어떤 물건을 분실했어요. 그 이 물건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마침 찾았습니다. 기분 좋고 기쁘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찾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정도의 찾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렬함이 있어야 되고 여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믿은 것이 우리 되었으니까 이제 습관화되고 익숙해져서 기도할 때도 근성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귀에서 왔다 가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사귀었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를 쉽게 안 떠나가세요. 오시긴 오시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좋은 신앙의 이웃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의 앞서서 더 소중한 것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저는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 드리는 자가 정말 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흠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단순히 듣고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들었다. 거기 쌓여서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알고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 얼굴 모습, 이 몸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육신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압니다. 어느 정도. 왜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봤으니까.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어린 강아지 있으면 거울 앞에 가면 강아지가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자꾸 막 부딪히면서 막 합니다. 또 그 새들을 좀 동작물을 해주기 때문에 좀 멀리하고 싶은 분들은 그 새들의 모습이 반사되는 거울을 여기에 설치하면 그 새들이 거기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또 와서 막 자기 적인 줄 알고 또 항의하기도 하고 야생동물도 그러하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 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충분히 아니죠.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과학자들이나 의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내 몸에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장기 안에, 이 몸 안에. 요즘은 시대가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배려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여러 의료기구에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몸 안의 장기가 어떤 형편인 것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낭종이 있습니다. 혹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촬영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 내 몸속에 장기가 새로운 모습이 보는 것을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내 자신의 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신비하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다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사실만 인식한 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린 때때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암흑이야. 나는 그래 목사야. 그런데 너 누구니 하면 한 번씩 나도 날 모르겠는 거라.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까? 내 몸속에 뭐 혈관이 어떻고 신경이 어떻고 장기 어떻고 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죽습니까? 한 번씩 막 인생이 복잡하니까 머리가 고민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도 안 잡히고 망할 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수완까지 연안까지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그 말은 망한다는 것이죠. 망합니다. 절단합니다. 지옥이 안락한 뭐 여행지인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곳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런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저절로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야 돼요. 감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상태입니까? 자꾸 비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지금 매우 힘듭니다. 매우 아픕니다. 지금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또 찾고 주님께 돌아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제가 혹시라도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을지라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더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신이 좀 정상적으로 많이 되어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혹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삶이 너무 괴로워서 제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산되는 심지어 욕같은 것이 나오더라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중에 평생 살면서 욕설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요. 물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참 많이 해봤습니다.

0: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부리진 않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언행을 했을 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연약한 그 상태에서 또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아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헤아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진노의 불변을 내리지 않으심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에서 이제 드문드문 경험하다 보면 과거에 희미했는데 관념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내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됩니다. 내 삶에서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곳을 다닐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망과 공포는 엄청난 곳을 내가 지금 통과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도 그 기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고통으로 방황하며 참 죽기를 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또 쉬다가 보니까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얻는 지식들이 축적되면 그 사람은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가족, 내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과거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것인데 이제 삶에서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차원이 바뀌고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되어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고 저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그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 기도는 저 혼자만이 기도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된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평탄한 자리가 아닌 세상과 길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는 순간 비로소 나타난다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로 밤을 보내며 기도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편안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가 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모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더 굳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첫 찬양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입니다. 목마른 사슴 이신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가득 차면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쳐서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더 굳건한 믿음을 덧입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음 찬양 주 예수 크신 사랑 릴릿 보컬 콰이어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안산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성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류무룡 김지연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약속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걸어갑니다. 예수의 길 은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띄워드립니다.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조차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단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거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어, 여기 사장님.
2: 예. 그럼

0: 그렇습니다.
1: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0: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교우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 로스.
0: 예.
1: 그 뭐 무슨 회사예요?
0: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1: 예.
0: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1: 아.
0: 예, 이렇게 제가
1: 휴먼하고 로지스틱하고 합성한 게
0: 예.
1: 휴로스라.
0: 예, 그렇습니다.
1: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0: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국에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아,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0: 예, 예. 예.
2: 그 일 관련해서 김정은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0: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 네.
0: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오는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은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은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아니 예. 우리 한 사장님하고
0: 예.
1: 제가 만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0: 아니 절대 아닙니다.
1: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0: 예.
1: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0: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1: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0: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일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 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1: 자녀는 딸 하나죠?
0: 예, 예.
1: 외동딸이요?
0: 예, 예.
1: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0: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1: 예.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0: 예예예. 예, 예.
1: 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예.
1: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0: 절대적입니다.
1: 네.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1: 예.
0: 저가 모시고 있던 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그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1: 예. 저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예.
1: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의 그.
1: 목표가.
0: 예.
1: 부모님.
0: 아, 그럼요.
1: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 간에도 오이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재산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0: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 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이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이. 예.
2: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 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1: 예, 예.
2: 엄마는 못 갔죠?
1: 예, 예.
2: 왜?
1: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 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2: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런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1: 네.
2: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1: 네.
2: 네,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예.
2: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1: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0: 우리 김정환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1: 네.
2: 네,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0: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위에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2: 맨손으로.
0: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해고 가시는데 예.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2: 울컥하는
0: 거. 네.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2: 그렇지. 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걸어다니면서 찬송가를 하고 내가 영화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런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근데 사람이

0: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1: 예.
0: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1: 예,
0: 힘이 그렇습니다. 생기고.
1: 예.
2: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3: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아,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아,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아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0: 전수가 됐으면 좋겠죠.
3: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아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아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이 있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 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진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 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네. 답니다.
0: 야 그렇게 될 거예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좋은 사위 들어와서.
3: 예.
0: 예.
2: 앞으로도 할렐루야.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버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를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위로 가운데서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 곁에도 욥과 비할 순 없겠지만 그런 다양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작은 위로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로할 것인가? 내 곁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아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찬양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며 좋은 찬양과 이야기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바널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란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앙망할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그들에게 광채가 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와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다.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는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 다윗이 말하는 광채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이 아니다. 광채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것이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하나님은 힘든 도전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당한 시련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함께할 친구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좀 더 분별 있게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평안을 주심으로써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눈과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온갖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위에 있으며 그 자체로 놀라움을 준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은 절대 불신앙에 대해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어버리거나 당신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은 주의 소중한 모든 약속들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은혜의 교리는 뭐가 됩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과 은혜, 그의 언약과 소원, 이 모든 것을 다 참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욕을 돌리던 그런 불신앙적인

두려움은 어서 내치십시오. 일어나 먼지를 털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절대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훈련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오른손이 나와의 동행을 방해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방해된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련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혹독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당신의 세속적인 눈에는 당신의 오른손과 오른눈처럼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나쁘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성도로서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당신의 많은 행동들을 막으십니다. 그 행동들은 당신에게는 합당치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합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당신에게 제약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할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삶의 출발은 불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전해진 삶의 그림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박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걸음 안에는 내일에 대한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서 미지의 양을 땅을 향해 걷는 나름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출애굽과 동시에 놀라운 광경을 허락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광경으로 그들을 위로하길 원했고 그들을 복주길 원하셨습니다. 과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노정인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요. 대적이 침입할 때에는 그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복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바닥만 바라보는 인생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셔야죠. 창세기 28장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신명기 31장 6절에는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밤낮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삶, 참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원수들에게 따뜻한 눈과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 그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특권 아닐까요? 오늘도 그 멋진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현

시간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적 교수 박신호입니다.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월은 조금 더 특별하고 경건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 눈물로 이 땅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겠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하이든 넬슨 미사를 감상하셨고요. 오늘은 브람스의 성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요. 어떤 작곡가들은 작곡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작곡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작곡가들은 옛 것을 존중하고 옛 양식으로 작곡을 하면서 자신의 특징적인 면을 살리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낭만파 작곡가 중에 전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대표적인 작곡가를 들라면은 와그너나 드뷔시 등을 들 수 있고요. 후자, 그러니까 옛 양식으로 작곡한 대표적인 작곡가를 들라면 브람스나 멘델스존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교회음악 가운데 독일 진원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진원곡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톨릭 진원곡과는 거리가 아주 먼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진원곡이 그러니까 레퀴엠이죠. 그것이 죽은 사람을 위해 쓴 곡이라고 말한다면은 브람스의 이 개신교 진원곡은 살아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곡이고, 노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과 사랑을 약속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브람스의 독일 진원곡을 다 듣지는 못하고 두 악장, 1악장과 4악장만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은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시편 116편 5절로 6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로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곡에서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악기인 바이올린 파트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어둡고 가라앉은 음향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악장은 약 9분 정도 됩니다. 처음에 오스트리아 국가의 멜로디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많이 들으시던 멜로디일 거예요 아마. 그 합창이 이제 그 마태복음 노래하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귀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존 엘리어트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진흥곡, 기독교 진흥곡이죠. 첫 악장 들으셨습니다. 이제 4악장인데요. 4악장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1절로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기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미하리이다. 이 곡은 주일 찬양으로도 가끔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이 사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몬테베르디 합창단입니다.

참 얼핏 들어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튀는 멜로디가 별로 없고 이 사악장은 좀 좋았긴 하지만요. 프레이즈가 아주 길고 악기도 화려하지 않고 저음 악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청중들은 좀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브람스의 음악을 알면 알수록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깊이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브람스의 음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 세바스찬 바의 음악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음악이 좋은 분들은 수준 높은 청중들이라 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거의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주옥 같은 성가로 가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박신옥화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희 교회 4부 예배 때 어느 학생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십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악기로 반주하면서 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문제숙 작곡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곡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문제숙의 가야금, 박용호의 대금, 피리의 강영근, 양금의 노부영, 노래에는 임승종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김재숙 작곡 나음을 입어도다 들으셨습니다. 국악기와의 조화 또 아름다움에 한껏 빠져보는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 곡이 찬송가가 아니고 돈 비에직이 작곡한 성가인데 한국적인 정서에 잘 맞고 가사 번역도 너무 좋아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부르는 곡이어서 찬송가에 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가사 안 불러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텐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입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합창으로도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독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그래도라는 곡입니다. 그래도라는 말은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다 해도 그래도 넌 언제나 정직하니까, 그래도 넌 건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을 넘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곡에서는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작곡가는 신상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작곡가죠. 비록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이 남아서 같이 듣습니다. 이제 투르바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요. 좀 곡중독창의 김정범입니다.

그래도 투르바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신상우였고요. 작곡가 신상우 자신의 곡을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연주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 음악을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을 받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서 이제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는데요. 신상우의 곡 한 곡 더 들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안산 시협성단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레네 클러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 시편 100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00편을 이오아 챔버콰이어가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비가 내리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고스 중창단입니다. 성화산직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늘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너무 커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포힘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찬양은 지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구 그냥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곧 주님 생각이려니 또는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려니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드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형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여호와의 노래. 이 계절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나의 창조의 결과 때문이 아니요, 저 태초에 내가 꿈꾸었던 평강의 노래가 당신의 삶을 통해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이 되는 강한 남자이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당신을 이끌어 은혜의 구름 속에 숨겨진 내 편안을 마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눈은 그대를 위한 끝없는 축복의 바다, 내 눈동자에 그대의 소망을 던져주세요. 당신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의 끝사랑이 되어주세요. 꽃으로도 상처받는 당신임을 알기에 이 한 몸 기꺼이 저 사망의 땅에 씨앗으로 뿌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샬롬의 초원에 당신을 심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위로할 수 있어서, 채워줄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경이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바다에서 고기를 유도하는 집어등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 주를 향한 찬양의 단어들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인입니다. 계절 속에서 주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영혼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머금은 산 그것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강한 주님을 보여주고 드넓은 인생의 바다는 우리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매일 주님의 편지는 세상의 삶으로 잃어버린 나의 영적 감각을 되살려주고 내가 주님의 끝사랑임을 오늘 내가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시사 성령의 바람 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만족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계절을 바라보시고 그 노래를 들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가사 삼아 때때로 즐겁게 노래하시고 온 우주를 향해 당신의 삶을 예찬하십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시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을 담고 느낌을 담고 감사와 찬양을 담아 당신의 글씨체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앞으로 쓰여질 당신의 시가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의 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연의 찬양 예수 예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Jinnyu.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You have searched me, Lord, and you know me.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Amen.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having a wonderful day to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nyu. 네,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우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Have you ever felt as though no one truly understands what is in your heart?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There are thoughts we never say out loud and burdens we quietly carry on our own.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혼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무게들도 있죠. Yet today's psalm reminds us of a beautiful truth. 하지만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진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The Go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knows us completely.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깊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He sees the smile we share with others and the tears we hide from the world. 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미소도 또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Amen. Just a gardener carefully watches over every flower in the garden. God

lovingly watches over each of our lives. Amen. 마치 정원사가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세심하게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늘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Not one step is unnoticed and not one prayer is unheard. 우리의 걸음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음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도 없습니다. As we spend these moments together, may we rest in the comfort of knowing that we are fully known and deeply loved by God. 네, 오늘 이 시간 Praise Praise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Amen. You know, David was a king, a warrior, and a poet. 네, 다윗은 왕이었고 용사였고 또 시인이었지만 but he was also a person who experienced loneliness in hardship. 동시에 외로움과 또 참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There were seasons when he was misunderstood, rejected, and forced to wander in the wilderness. 네, 그의 삶에는 오해를 받고 또 거절을 당하고 또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But God knew him completely, right?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Not only his strength, but also his fears. 다윗의 강한 모습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Not only his victories, but also his failures. 그의 승리뿐 아니라 실패까지도요. God knew it all and still loved him. 하나님은 모두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Perhaps we may have days when we feel unseen or misunderstood. 우리도 때때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죠. Like a flower bloom quietly in a hidden corner of a garden. Our struggles may go unnoticed by others, but the gardener

sees every flower. 네, 그 정원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가 아파하는 시간들, 또 힘들어하는 시간들, 다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정원사는 모든 꽃을 바라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So let us rest for a moment in that comforting truth. We are known, we are seen, and we are deeply loved by God. 네,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 안에,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쉴 수 있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That is the truth.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Amen.

Amen. There's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Amen. You know, some flowers bloom early and others bloom later. Some trees grow very quickly while others take years to become strong and tall. 네, 어떤 꽃은 일찍 피고요. 또 어떤 꽃은 좀 늦게 피어납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또 오랜 시간을 지나며 단단해지고 그러죠. Yet each one grows according to the season prepared for it. 하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런 계절 속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꽃이 피어나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땅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지니 유였습니다. Bye.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카톨릭의 타락과 교만에 맞서 싸운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시니 이제는 죄의 유혹이나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없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안색을 바꾸면서 고개를 저었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의 교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교황보다,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보다 내게는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머니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숨어서 나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라는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말씀 잘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제자인 나는 옳고 제자가 아닌 너는 잘못됐으니까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더라도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오직 우리만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너는 아니야, 당신들은 아니야 라는 이기심과 교만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뽑히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초보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마당에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깊이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 정원 관리 수업을 철저하게 이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당에는 더 이상 나쁜 잡초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사는 마당 구석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야생 양파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원사는 수업에서 배운 대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도구를 가져가서 그 식물을 아주 그냥 통째로 파내고 껍질까지 까서 싹 버렸다고 해요. 이제 속으로 아우 이제 완벽하게 제거했어, 이제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 뒤에 비가 내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야생 양파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정원사가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대로 껍질을 벗기고 뿌리까지 다 파내서 아예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왜 또 자라는 거예요?

스승이 껄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다 벗겼다고 생각해도 그 속에 또 껍질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근세포, 구근이라는 그 세포 하나만 흙 속에 탁 떨어져 남아있어도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네. 우리 마음의 교만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듣고 뽑아냈다 확신하고 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돌아서면 깊은 곳에서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교만이지.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매일 살피지 않으면 정원이 금방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금방 황폐해지고 말 거라네. 믿음의 스승이었나 봐요. 그렇죠? 정원사인데. 요한과 제자들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나자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하셨고 들었음에도 돌아서자마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아서 금했습니다 이라면서 영적 교만의 껍질을 다시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말씀 한두 번 들었다고 내 안에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교만의 그 구근이라는 세포가 남아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러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러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사막에서 평생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면서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성자 안토니오는 수십 년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깊은 경지에 이른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전 세계 땅 위에 사탄이 쳐놓은 촘촘하고 수많은 올가미와 덫이 쫙 깔려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 올가미들은요, 너무나 정교하고 빽빽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 밟지 않고는 지나갈 길이 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나 촘촘하고 너무나 빽빽했다고 해요.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토니아야, 사탄이 쳐놓은 저 덫은 높이 뛰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잘난 체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높게 쳐진 것들이란다. 그러므로 오직 낮아진 자, 겸손한 자만이 저 덫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란다. 자신 안의 교만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 외에는 아무도 저 길을 갈 수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이런 높은 마음, 교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이 시기와 분파주의라는 올가미에 단번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신 안에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목에 탁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덫은 위에 쳐져 있어요. 위에 막 뛰려고 하는 사람, 머리 탁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나갈 수 없지만 겸손하게 숙이는 사람, 엎드린 사람, 그런 사람은 지나갈 수 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낮아질 때 사탄의 이 촘촘한 덫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아짐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면 주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무슨 지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위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이면서 목회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갑에는요, 목사님께서 가지신 재산의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오신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날 밤 일기장에 씁쓸해하거나 도둑을 저주하는 대신에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전 재산이든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전에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평생 처음 당하게 하셨으니 감사. 둘째, 도둑이 제 돈은 가져갔지만 제 목숨은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 셋째, 비록 그가 내 돈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음에 감사. 마지막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도둑질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이지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재산을 잃어버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려운 환경,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뭐예요, 이 나쁜 도둑,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다지파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지선의 감사 위에 감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다지파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지선의 감사위에 감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빌레이 그레암 목사님이 한 대도시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대대적인 집회를 앞두고 그 도시의 외곽에서 평생 이름도 없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시던 한 시골교회 목회자가 집회 준비위원회의 자원봉사자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집회 기간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 책자를 나르고 의자를 배열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장 낮고 또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앞으로 나오는 그 장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강단 위에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셨겠죠. 그 모습을 저 멀리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지켜보시던 이 시골교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민호가 다가와서 목사님 고생은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영광은 우리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혼자 다 받으시니까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골교회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나는 이름 없는 청소부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저분은 강단 위에서 쓰임받고 계시는 건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저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내어져서 구원을 얻고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야, 진짜 멋진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내 그룹, 내 성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소외된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길지라도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의 자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사랑이야기의 제자 되어, 옹기장이의 제자들의 노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제자 되어 옹기장이의 제자들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앞에 타락한 왕실과 권력자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존 녹스가 노년에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침상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존 녹스가 이룬 위대한 업적, 개혁해낸 교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열거하며 칭송을 했는데요. 목사님은 참 위대한 자리에 서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다들 말할 때 존 녹스는 갸냘픈 손을 들어서 그들의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서 있던 자리

자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행한 사역의 대단함을 부추기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자리가 공고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조국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비참한 죄인인 존 녹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구원 하나 때문에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자리, 이 자리를 내가 독점하고 싶어, 하지마 하면서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는 사역의 크기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진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은 때로는 누군가의 위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곤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갑으로, 때로는 을로, 때로는 직장 동료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씩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 그럼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주변 환경,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지요.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존감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자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말이지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면 받는 상처도 크지만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자존감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자, 오늘도 나와 남을 모두 찌르는 그런 자존심 대신에 새 사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토의 유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보내드렸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에는 우리가 참 그 넓이와 그리고 그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또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지요. 오늘도 그렇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그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영현의 찬양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서정이 부른 그날의 우리 알게들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을 함께 하시지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다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피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방관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엔 음성으로 보내드린 선한 능력으로 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작은 어려움도 힘들지만 큰 어려움은 정말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형편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주를 찬송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몫의 고통을 감당하며 예배하다 보면 그 고통을 다 덮으시는 넘치는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로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때 내 안에 더 깊은 깊이로 들어오도록 주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영혼까지 더 깊이 오십시오. 뜨거운 바람은 코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뜨거운 기운 그대로 훅 들어오듯 큰 고통도 영혼이 있는 그곳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고통으로 여신 그 길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의 크신 위로가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덮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땀내와 짠내 그리고 쓴내가 나는 틈바구니에서도 그럼에도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워십의 음성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 치리밥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옹기장이가 부르는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이어서 함께 하시죠.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온 기장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베벌리 시아의 영화 찬양으로 빅토리 인 지저스, 그리고 아인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기 함은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듣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어노인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곡들로 함께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예배 팀들이 있죠. 예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곡들

꾸며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실심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드리고요. 또 주일날은 예배 찬양팀의 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아, 주일마다 드리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감정의 시간들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들으며 함께 또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과 기쁨의 외침과 그 다음에 소원의 간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샘루워십의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오프닝 때 읽어드렸던 시편 84편의 성경 말씀의 첫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 구절만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포근한 만남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다 못해 내가 쇠약해졌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을 사모하며 어쩌면 고난과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백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냥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와, 나는 왜 이게 안 끝나지?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제게 기쁨이 되고, 실제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님과 함께함이 제게는 참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라는 선언적인 선포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커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

현재 신앙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 자신의 신앙 태도와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현재의 거짓말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왜 악한 짓을 할까요? 그것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잘 넘기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것도 심판날에는 큰 소리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데 그 영화는 그 사람의 일생을 영상에 담은 기록영화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밖에 안 보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보건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발끝 묶기도 부족한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미워십에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요새는 그 앨범의 그 타이틀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잠미워십의 재건이라는 앨범 타이틀을 볼 때마다 몇 번을 봤는데도 이렇게 이 제목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재건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쌓아 올렸던 성전의 문과 성벽과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재건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고 또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씀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럼 우리 애씀은 무슨 소용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그 애씀 안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원래 창조가 되었던 지음받았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다는 모르지만 함께 중보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공동체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게.

잔치 공동체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토요일 방송 때다 일괄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이 예배 찬양이면은 주일날 보내드리고요. CCM 곡들은 토요일날 대부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쓰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요. 보내주시면 오늘 당장이 아니라 잘 모아서 한주 뒤에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또 준비하며 또이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과 달려온 한 시간이 이제 또 끝나갑니다. 오늘 주일 새벽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이 표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게 어찌 들으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가실 때,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날 부르셨어.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 건데요. 윌럽의 회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피아워십의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또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요. 가끔은 아주 시원한 소나기 한 줄기가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어느새 영혼이 가물어서 갈라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주일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또 복된 날입니다. 내가 가라는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생명수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나기 고마운 날.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한 줄기 내리는 소나기는 하늘이 땅에게 주는 가장 시원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내려 묵은 먼지는 다 씻겨가고 기쁨만 타락해 도단하길 바랍니다. 네, 나태주님의 소나기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이며 친위대장인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고기로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굴을 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자기의 주인인 그 애굽사람이 저택에 있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 주인의 눈에 은총을 입어 그를 섬기게 되니 마침내 그가 요셉을 자기의 온 집 위에 세우고 자기가 소유한 것 모두를 요셉이 손에 맡겼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온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곧 집에 있는 것이나 둘에 있는 것 모두에 림하였다. 이에 그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요셉이 손에 내맡기되 자신이 소유한 것 중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그 얼굴이 아름다웠고 외모가 빼어났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보내며 그대는 내 옆에 누우라 하고 말하니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내게 모두 맡기고 다시는 간섭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두 내 손에 내맡겼습니다. 이 집안이 어느 누구도 나보다 크지 아니하며 그분이 어떤 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레위인이 이는 당신이 그분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답하였다. 그 후에도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간청하였으나 그는 그녀와 눕기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일을 돌보려고 집안에 들어가니 그 집의 사람들이 그 집에 하나도 없었다. 이에 그녀가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를 붙들며 그대는 나와 더불어 누우라 하고 명하니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자기 손에 겉옷을 내버려 두고서 밖으로 달아난 것을 보고 자기 집의 사람들을 소리쳐 부른 후에 말하였다. 보라,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도록 우리에게 데려왔도다. 그가 나와 더불어 누우려고 내게 다가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목청 높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자기 겉옷을 내 곁에 놓아둔 채 밖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그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겉옷을 자기 곁에 챙겨두었다가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로 데려온 그 히브리 종놈이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욕보이려 하였으나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니 그가 자기의 겉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달아났소. 그 주인은 자기의 아내가 당신의 종놈이 내게 이렇게 하였소 라고 자기에게 일러 바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옥사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옥사의 전 옥인 눈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옥사의 전옥이 그 옥사 안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거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 행하였다. 그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을 아예 간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9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자자세

손손대대 복 받는다. 그런데 15절 이하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북한은요 저주받은 것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 않은 것 고난 행군 기간 김일성이 죽고 94년 95, 96, 97 이 기간에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았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먹고 살려니까 대부분 누가 먼저 집을 나가겠습니까? 여성들이 나가요. 여성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까요? 갈 때는요 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갑니다. 여러분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데요 팔려가는데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일을 해도 소산을 주지 않는 저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 가고 맞아 죽고 뭐 살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으면 그럼 그 아이들은요 길거리 나가서 그래서 꽃제비가 생기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그렇게 죽었고 제 가족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 어린 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중국에 버려지는 음식물들 좀 어떻게 이 쓰레기들만이라도 북한에서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들에게는 저 아이들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가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환상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기 전에 돈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형통하게 됐잖아요. 형통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형통. 그러면 가서 국경경비대에 잡히지도 않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탁 전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두만강 건너는데 건너가자마자 국경병이 잡혔어요. 총 개머리판에 머리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되어지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곳곳마다 잡혀 이렇게 이송이 되면서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신발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보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줬던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뭔지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해석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나? 아니면 내가 감정이 입이 돼서 이곳까지 왔나? 또 혼란스러움이.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 기도원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탈 때 솜을 넣고 테스트하잖아요. 솜은 적고 주변은 마르고. 또 막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이번에 솜은 마르고 주변이 적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모세도 바로에게 갈 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인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날 보내신 거 맞으시면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피를 막고 있으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그 때 구름을 열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걸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기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열려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언젠간 열릴 수도 있고 언젠간 다 같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세요. 한 시간 정도 됐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비치는데 그때 뭐가 믿어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그것과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하나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응단에서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서류를 넘겨야 되고 이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진으로 넘겨야 되고 청진이라는 지역에서 단천이라는 데로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수를 이송할 때. 근데 이 대응단에서 넘길 때 이 무산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청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류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오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원래 숨겨뒀던 돈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이제 가게 매대 옆으로 옮기는데 깡패들이 북한의 쓰리꾼이라고 하는 깡패들이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우리 돈을 뜯으려고. 근데 이제 북한은 좀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이분이 양말을 사 팔았던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막아서는 거야. 우리 친척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주는 거. 그 집에 한 3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무산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신한계라는 여의도 순봉계 월간 잡지가 있어요. 그 꽂혀있는 걸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제자시 목사님이 쓴 간증체. 조지물러의 기도, 오만번의 기도다 이런 걸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했어요. 여기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눈빛이. 이 아주머니가. 북한에서는 이 말을 들었다는 것마저 신고하지 않았던 것마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주머니는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받은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망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생각이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북한 가서 경험한 게 뭐냐면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0.00001%도 없었어요. 믿음이 아예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말한 것마저도 후회가 들었어요. 나 이제 15살에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런 모순되는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오더니 저한테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예수님 얘기를 다 드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니까 그래 나 죄를 많이 지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얼굴을 보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웃는 모습이 동시에 비치면서 내 안에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저에게 충격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못 믿는다 했잖아요. 저주한 거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권은 미워해도요. 독재 정권은 미워해도 악은 미워해도요. 그 북한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북한에 곳곳 복음을 전했거든요. 몇 번 갔을까요? 북한에 그렇게 5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제가 개수를 세봤더니 16개 감옥.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가면 갔지? 오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면회 한 번 없이 1년 8개월을 살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기적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다 잃은 것 같지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죠? 저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전 밤을 새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너무 충분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그 탈북민들. 여러분 물질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할 때 자유한 겁니다. 그 진리는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진리로 인해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도 말고요. 딱 한 명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이 한 명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한 명만 제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말씀하시면 오르하야 하면 오르하야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하면 그대로 빛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까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사탄도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에게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낙심했던 마음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0: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명히 눈앞에 있어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스페인에 사는 한 여인은 무려 28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척하며 살았다고 해요. 가족들은 이 자매가 시각장애인 줄 알고 돌보면서 나라의 지원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앞을 볼 수 없다던 아내가 늘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화면을 보는 사람처럼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이 실제로 볼 수 있었다고 28년 만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면서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참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비슷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곁에 있는데도 바쁜 일상과 걱정 속에서 이를 미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가족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시편 33편 6절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과 땅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오늘 하루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시니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은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연속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의 양식뿐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너희가 공급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소유를 바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모든 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손에 안 들어가면 기적이 안 나타나, 늘어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10배, 요 10가지, 요거, 요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배가 10개, 사과가 10개, 고구마가 10개 있다면은 거기서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띄워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인데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제자는 우리가 지금 먹을 거를 살려면 200 데나리온이 있어야

0: 100억이나 200억을 성큼 내놓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 랩든 가장 적은 단위의 랩든 두 개를 연보함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여자는 자기 구차한 가운데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한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희생,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기적을 찾아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잊어버렸지 밥 먹는 것을. 아들이 난 사람 엄마가 도시락 싸줬는데 이거 배고프면 가서 먹어라.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신기하게 보고 말씀 듣는 거 신기하게 여기고 먹는 거조차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어른애가 자기 먹지 않는 거 얼른 내놓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소박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그 은혜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을 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 통일의 그 길목 가운데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완벽한 때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걸음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깃발을 쥐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이미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전하는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선옥 자매가 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하는 편지로 바로 함께합니다.

0: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옥체만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동생들 모두 다 잘 있는지요? 추운 겨울은 다 가고 살구꽃 피는 따스한 봄날이 왔지만 고향은 아직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건강히 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향 땅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부모 형제와 생일을 한 지도 이젠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매일 어느 순간도 부모님 생각에 웃음이 있는 날이 없어요. 아버지 생일날에도 생각하다가 일이 바쁘다고 문득 잊고 이틀 후에야 알았어요. 나절로도 많이 책망했어요. 언제 한번 아버지 생일날에 따뜻한 술 한 잔 부어드리지 못하는 이 딸의 마음도 정말 아프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내가 자식들을 주로니 키우면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산호탈로 허리도 잘 쓰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한번 힘들단 말 한마디 없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잠을 재워주시던 그 다정한 모습, 오늘 이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자기는 지혜가 없어 밥도 제대로 잘 잡수지도 못하면서도 애들한테는 입사라를 더 놓아주시고 명절날에는 사탕과자도 자그마한 오지덕에 군사했다가 조금씩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우리 엄마의 정겨운 모습. 지금 내가 할머니 되었지만 그 어머니처럼 우리 애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보상되어 있지만 우리 엄마처럼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따뜻히 내 자식들을 사랑해 못 봤습니다. 가끔씩 여기 애들이 과일과 간식들을 샀다가도 6일이 지났다고 쓰레미에 버릴 때도 불쑥 고향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보지 못하고 전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 우리는 언제면 서로가 오가며 혈육이 서로 마음껏 그러앉고 얼싸안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 그날이 다시 오려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동포들의 심정도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소망을 헤아려 고향 땅에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산 그날부터 모든 일이 다 평안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늘 내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북에 있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도 모두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품속에서 모두 백성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 그날이 꼭 올 거야 말 겁니다. 아버지, 우리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버지.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1: 꿈에서라도 보고픈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 고향 땅에 그 마음을 전해봅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선옥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겸손히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겸손과 사랑,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나 비방에 맞서 분노로 대응하기보다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판단과 비난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이자 지침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인내, 사랑, 순종의 모범을 따라 가정과 교회,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한 여성도 있었고요. 혹은 이교도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도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설령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내가 순종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 남편은 아내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행실을 보고 감화를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또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 큐리오스라며 부릅니다. 철저히 종의 자세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라의 순종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반대로 남편 역시 아내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이해해야 하며 아내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즉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가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적 원리를 반영한 성도의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

유혹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22절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8절에서 12절은 교회와 세상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과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동정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근본 태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용기와 지혜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화평을 향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적절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의 삶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혀로 악을 말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주변과 평화를 이루려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향한 간구를 절대 외면하진 않으시고요. 의인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 화평을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서 12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선행과 축복을 통해 고난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구체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3절에서 22절은 의를 위해 겪는 고난의 귀함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해치지 못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를 입는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성도를 물리적으로 해칠 수 있어도 성도의 영적 신앙과 믿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며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을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받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그 안에 섭리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범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죄악을 자기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

에는 천사와 권세, 능력 등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견딜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한 행실로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광과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생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죄를 철저히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붙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세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일시적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하며 사랑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성도는 개인적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고난을 함께 견디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도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권면은 성도가 말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며 세상과 구별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거듭났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조롱과 불신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의미하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이며 단순한 고통을 넘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보상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0: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성대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며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받은 시험과 비방이 선한 양심과 올바른 행실을 통해 선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세로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성도를 성숙한 신자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은 불신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단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4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5에서 10mm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평안남도에서

0: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목포가 20도, 강릉과 부산, 광주, 제주가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17도, 춘천이 16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평양과 개성,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29도, 함흥과 강릉,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제주가 27도, 여수와 부산이 26도, 신의주와 해산이 25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인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브니엘, 저야만 이기는 영적 씨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잘 만나세요? 아니, 만나신 경험이 진짜 남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경험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윈저를 읽을 때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링컨이나 뭐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영웅 위인이 되신 분의 미덕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배울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 야곱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자격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32장 24절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우리 뒤에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 이야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미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며칠 전에 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좀 다릅니다. 평소에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야곱에게,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곱의 영적 순례에서 이 창세기 3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쭉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야곱, 하나님을 잘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 32장은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산마루 같은 그런 경험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 귓가에 와서 속삭이신 하나님, 마나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그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사실은요 되게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딴지 거는 하나님,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 싸우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냐 하면, 내 기대

내 경험치, 내 누적된 나 인생살이 속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온 긴 시간 속에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얍복강가 그 밤중에 찐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덥석 나타나서 허리를 딱 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고 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야곱은 누구냐.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씨름은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야곱처럼 가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임재를 갈망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예배 오면 감동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믿는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 아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했고 성인이 돼서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찬양 집회, 기도 집회, 부흥회를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서 영감 받은 것을 보면서 영감 받았던 신앙들. 다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도가니 속에서 도취되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야, 정말 은혜스럽다. 이렇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과 1대1로 만난 저희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존하고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어요.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요. 집 떠나고 형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이미 야곱은 했고요. 이 두 번째 마나임도 외삼촌 집에서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이 생겼는데 외삼촌 피해서 도망오다가 그 마하나임 하나님 만났고 오늘 저녁은 그 가족도 없어요. 이 밤에 홀로 야곱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야곱은 세 번 다 하나님 만났는데 세 번 다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이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깜짝 덮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27장, 28장, 29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응답, 아니 저 31장에서 봤군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외삼촌 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제 두려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야곱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때 씨름 걸어온다니까요. 씨름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가장 야곱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뭐 우리가 여자 같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다른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우물의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건장한 남자, 힘센 남자였어요.
근데 그 환도뼈를

불을 쳐서 평생 불구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길들여지고 따뜻하시고 나를 그냥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속에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하나님 안전하냐고요? 누가 그분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인생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위험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런데 위로만 가지고는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초래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그분,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속이는 자 또는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딴지 걸었던 친구예요. 쌍둥이 형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었던 친구가 야곱이에요. 자기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한 평생을 움켜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4절 말씀을 우리말로 다시 제대로 원어를 잘 반영한 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곱했다.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난 거야. 적수를 외나무다운에서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씨름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켜잡았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평생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에서하고 씨름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힘든 과정들이 있죠. 똑같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 뒤, 그 상황 뒤에 계신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삿바싸움하고 있고 밀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한평생 움켜짚고 싸우고 속이고 했던 모든 이 움켜짐의 목적은 뭐였는 줄 아세요? 야곱이 갈망하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블레싱, 바루크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형도 삼촌도 아내들도 자녀도 다 자기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사실은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게 돼요.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진정한 영적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 만나고 그 임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때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 평생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변두리 계실 때, 우리 인생 속에 외곽에 계실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씨름판이 부러워질 때는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쩌다 하는 생각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딱 맞닥뜨릴 때는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움켜잡는 자, 속이면서 움켜잡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물어보자니 너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어떤 존재니? 조금 켜지며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엘은 항상 아시죠?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안 놓는 사람. 하나님한테 딱 매달린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씨름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인생에 나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동안에는 성공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잘 되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하고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덧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람이나 인정함.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의 삶 속에 빠져. 몰골이 꼴이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이름 바뀐 사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참 질문으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대답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성경도 야곱 이기지 못했고 또 나중에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시면서 그 왜냐하면 야곱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선포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냥 성경 본문대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씨름하는데, 여기 여기 이제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 이 고관절을 여기 우리말로는 첨치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나와요. 터치.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뿅 하니까 고관절이 그냥 부러졌어. 그 힘센 사람의 고관절. 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이 못 이길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임재와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연약함. 신성한 씨름꾼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훗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씨름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야곱은 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싸움에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명칭과 존칭과 장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적인 탑쌓기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0: 32절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다음부터는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한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그 평생 그 이후로 온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후의 후손들도 다 그런데요. 딱 하나를 기억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지만 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뭘 리마인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연약해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해야 강한 것이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내 모습을 이제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내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부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고독을 느꼈을 때 그 밤중에 유일하게 믿고 한국까지 왔던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그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평한 것이 아님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실로는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I am just.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이해를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앞두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I am merciful.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속삭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alone am righteous. 나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셔서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제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않았던 못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보고, 당신만 보고,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종이며 무엇보다 용서받은 죄임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1331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늘 레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요, 다 함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말미에 데오 볼렌테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이었고 약자로는 DV라고 썼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매 순간 분처는 이 고백 속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치 마리아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다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40년 되지 않았던 일을 3일 만에 이루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날마다 지수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0: 라고 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백대로 나그네 된 세월의 시간을 넘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바울이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끝없이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며 달려갔던 것도 그에게는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조용필 씨가 비련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14살 발달장애 아이가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분의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고요. 4개 행사를 취소하고 조용필 씨가 시골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거기서 불러줬고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듣습니다. 굉장히 미안해하는 조용필 씨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작 오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딸은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눈물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진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때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따님의 눈물이 평생의 번 돈보다 소중합니다. 2013년에 이제 기록된 신문의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멋질 때, 답게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의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답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곳곳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도 비치고 소금이 되며 예수의 향기이고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예수의 광고판으로 살아야 합니다. 멋진 하루,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동여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하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을 위해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야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는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뽑아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바알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행성과 모든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들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전을 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도 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었으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흰놈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놓아둔 말들을 없앴습니다. 그 말들은 내시인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고 해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해를 섬길 때 쓰는 수레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 전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윗방 지붕 위에 만들어 놓았던 제단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 두 뜰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도 부수고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 산당들은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역겨운 신 밀곰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요시야는 돌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덮었습니다. 요시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곳을 불태우고 제단의 돌들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무덤에서 뼈를 꺼내게 하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태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뤘습니다. 요시야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는 왕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 사람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데 요시아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그 신전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귀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앴듯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없애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던 이 성전도 내버리고 말겠다. 요시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갔으나 이집트 왕이 므깃도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므깃도에서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묻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뽑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하맛 땅 림나에서 여호아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 100달란트 가량과 금 한 달란트 가량을 바치게 했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 느고가 달라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가 달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매겨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입니다. 스비다는 루마 사람인 브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죄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일어난 일과 그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자기 땅 밖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르는 이집트 왕의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입니다.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사람인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무렵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신하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사이에 그 성에 왔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교들과 관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에서 쓰려고 만든 금그릇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모든 관리와 모든 용사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을 데려갔는데 그가 잡아간 사람은 모두 만 명에 이릅니다. 그 땅에는 가장 전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을 뿐 아니라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그리고 왕의 관리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데려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군인 7,000명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하고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대장장이들 1,000명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로서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던 해까지 보위돼 있었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는 아라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던 해의 다섯째 달 7일에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했습니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백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장 전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둥과 놋받침대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 쓰는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온갖 놋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들도 가져갔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또 놋기둥 두 개와 커다란 놋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받침대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이 가져간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둥은 각각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3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의 둘레는 그물과 놋석류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둥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싱그러운 6월의 주일 아침이네요. 여러분 최근에요. 어떤 일에 푹 빠져본 적, 몰입한 적 있으십니까? 베란다 분갈이를 하거나 또 읽고 싶던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그럴 때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성경 속에서 인생을 흔들 거대한 위기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해서 기적을 이뤄낸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입니다. 당시에요.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벽 벽돌을 쌓아 올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에만 그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몰입했던 느헤미야. 그가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네, 이렇게 집중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거대한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온전한 몰입이 역사를 바꾼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과 사명에 힘을 다해 몰입한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에게 52일간의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명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송 이어집니다.

네, 몰입하면 역사가 바뀌는군요. 느헤미야의 기적 같은 몰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실제로 몰입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베스트셀러였죠?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에 온전히 몰두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때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상의 아이디어가 솟구쳤다.

지나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몰입은 단순히 일을 잘하게 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같은 원리겠죠. 세상 걱정과 염려에 우리 마음이 사방으로 분산돼 있을 때 늘 불안하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김주택, 최종원의 극동방송 음악회 실황으로 함께 하시고요. 박신학 화해의 찬송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성신의 믿음 하나, 윌러브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요, 누굴 만나도 그 일을 계속 나누고 싶죠.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관심이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첼로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만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들어진 노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고 장렬히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 푹신푹신한 풀이나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거치디 거친 가시나무 사이에 둥지를 짓습니다.

봉지를 틀고 지내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지요.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뎌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로 손꼽히는데요. 극한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장엄한 새. 이 새가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이 가시나무에 찔릴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노래는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픔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은 인생이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간질병과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감내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도 귀족 가문의 꼬리표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었는데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공군 제대 후 평생을 대기발령으로 살아야 했던 절망감이었습니다. 고통은 삶을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격렬한 파도와 태풍은 물고기들에게 산소와 좋은 먹이를 제공하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역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으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정말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다른 광원이 있는 야외나 실내에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물속에 다이아몬드를 넣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내는 빛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아 찬란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희뿌옇게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커다란 차이를 내는 현상에 대해 단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을 결코 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순간에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란한 빛을 내는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다이아몬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 사람의 상상력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생각나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일과 내일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이 순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한 근심은 달아날 겁니다. 네덜란드의 성녀라 불리는 작가 코리텐 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죠.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를 위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불확실한 미래를 제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일본의 겐조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던 이 겐조의 머리맡에 항상 성경을 펴두고 일을 나갔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겐조가 볼 수 있는 건 성경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겐조는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를 지었고 그 시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란 시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어렵거나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찾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고통의 뜻을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로 깨어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이 땅의 호흡이 아니라 하늘의 호흡으로 숨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은 피는 꽃 중에서 산수유 꽃이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에서 꽃이 피는데요. 노란색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이 산수유 꽃하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나무의 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나무 꽃입니다. 색깔도 비슷하고요. 나무의 모양도 같습니다. 이 생강나무 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가지를 꺾어봐야 됩니다.

0: 가지를 꺾으면 알싸한 생강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생강나무 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꺾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신 문성애님이 생강나무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산수유는 연예인 같은 꽃, 누가 봐도 이쁘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 꽃, 그런데 생강나무 꽃은 자해의 공갈단 같은 꽃, 뿐질어봐야 알고 부딪혀봐야 알고 비벼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시를 적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생강나무 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꺾이시고 죽이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는 어려움과 삶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생강나무 꽃이 불어져야 비벼져야 냄새가 나야 그 꽃이 어떤 꽃인지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 냄새가 참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종업원이 맞이하는 게 아니고 키오스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결제도 키오스에다가 해야 되고 심지어 음식도 요즘에는 로봇가 갖다가 주더라고요. 사람 냄새를 맡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면 여러분은 사람 안 찾으시고 핸드폰에 눌러보시죠. 핸드폰에 있는 AI에게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한 분은 누구랑 대판 싸우셨답니다. 왜 그랬더니 누구랑 싸웠냐 봤더니 AI하고 싸우셨대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 냄새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냄새가 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6월과 7월 사람 냄새, 인간의 냄새, 사람의 향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0: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의 심정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핍박이 있었고 사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의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요,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눈물이 지금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문제로 눌리고 아프고 걱정이 있고 눈물이 나는 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장 14절 말씀, 무엇을 감사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0: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냄새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이기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요, 이런 뜻입니다. 개선 행

0: 성진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우리는 계선장군이라고 그러죠. 이 장군이 맨 앞에 가면 승리한 그곳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따라가냐면 그 땅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개선 행렬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행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항상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개선 장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개선 장군이 아니라 나는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마치 포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이 개선 행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이 있고 내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실패했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잡고 계시다면 주님의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예수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0: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 5갑을 가지고 온 마리아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깨뜨립니다. 향유가 옥합에 들어져 있으면 귀한 물건입니다. 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깨져야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깬 옥합에서 나는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얻는 시간에는 우리를 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눈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한 중에서 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그의 자존심을 가지고 약속합니다. 주님이 만약 잡히시는 일이 있으면 모두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이 자존심이 어디에서 깨졌냐면 계집종의 한마디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계집종 앞에서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0: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다구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울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깨어지는 겁니다. 왜 그를 깨시나요? 그래야지만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도 훌륭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지없이 정오에 다메섹에서 예수의 귀한 빛을 보고 그가 깨어집니다. 이제 그가 깨어지자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눈물 속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다. 내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매를 맞는 것도 돌에 맞는 것도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는 감사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바울이 미워서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귀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나라를 빼앗겨 맨발로 쫓겨 광야로 앉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이런 시를 짓죠.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여지없이 흔드시고 깨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바울처럼 우리가 답답함으로 걱정에 눌려 있다면, 우리의 눈물 때문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이 향기가 세상을 향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요? 산산이 조각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난 한 주간도 깨어졌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자존심들, 내 위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깨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향기,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요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썩어짐을 선택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0: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삭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심기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썩으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0: 바울은 계속해서 개선의 행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개선장

그분이 도시로 들어오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향기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향기를 맡고 있는, 똑같은 향기를 맡고 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향기가 무슨 향기이냐면 죽음의 향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승리한 이 백성들에게는 이 향기가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건가요? 중간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내가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목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요?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요. 뒤를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홍해를 갈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이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 숨쉬게 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홍해가 닫히지요.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의 귀하신 향기로 산다는 것은 썩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지 않기 위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썩어짐으로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정채봉 작가의 생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들을 세상을 향해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생수가 말했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나는 저기까지 끊임없이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보니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 어느 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밭을 나왔더니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에 생겨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 희망과 꿈은 무엇이었냐면 바다를 가는 거였습니다. 점점점 웅덩이가 말라지더니요, 자신이 자꾸만 땅속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캄캄한 땅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어디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물입니다. 내가 꿈꾸던 곳은 바다인데, 근데 그 우물에서 두레박이 올라와서요, 자기를 끌고 올라가지요. 가봤더니 거기가요, 성 나사로의 병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닦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부서지는 것 같지만, 썩어지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개선장군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썩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깨어지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시는 겁니다. 남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향기가 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0: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향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향기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향기가 나한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하고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고 나면요, 제 손에서 여러분의 향수 냄새도 나고요, 로션 냄새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 냄새가 누구의 냄새인가요? 제 냄새인가요? 여러분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있는 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어떤 분 오늘 좋은 향수 뿌리고 오셨나요? 지금 이 본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는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맨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우리가 안 좋아하고 뒷부분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앞에 구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내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내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향기가 아닌 주님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향기를 남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향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좋은 냄새라는 의미만을 갖는 냄새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이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의 각을 뜨고요, 피를 번제단 위에 바치고 이 짐승을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태울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어떨까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재물, 그리고 이 재물이 완전히 수시될 때까지 태워내는 그 향기가, 냄새가, 그것이 좋은 향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향기를 흠향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제물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번제단 위에서 오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건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거 압니다. 승리가 되신 그분이 개선 그 퍼레이드에 나를 세우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향기라는 단어는요, 좋은 냄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내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0: 온전히 드려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0: 전능하신 주님이 희생

0: 받자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져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이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것을 아는 것, 그 감격에 빠지는 것,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오늘도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 다시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까지 이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냄새가 중요합니다. 사망의 냄새인지 생명의 냄새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와 생각과 향기가 이 땅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0: 예, 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져야, 내 자존심이 깨져야, 내 삶의 영역이 깨져야 이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향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깨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이 향기로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썩어짐을 선택하라.
0: 썩어지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썩어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썩어지는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지기 위해서 눈물도 있을 것이고요, 가슴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잠 못 드는 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밤이 그런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려워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어야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썩어지는 장소를 택할 수 있는 대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라.
0: 향기를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는 언젠가 없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대전도성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갖춰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병이 없다고 해서 허약하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체력으로만 말할 수는 없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때 진정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록 기온이 높은 날들이지만 이 기간에도 믿는 우리들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해지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도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앞으로 11월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녹색을 사용하게 되죠. 녹색은 생명을 더하고 번영과 성장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녹색은 다른 색들보다 많이 사용하는 색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계절에 사용하죠. 이번 주간에 창세기 12장, 로마서 4장,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주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인 1931년 6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는데요. 이때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여선교사님 가운데 14분이었습니다. 감리교는 1930년에 남감리교와 미감리교가 합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를 이루면서 교리와 장정을 제정했는데 교육자 자격 규정을 보면 남녀의 구별은 없습니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전 여선교사님들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건데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딸도 1933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 안수식이 1931년에 있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에는 성경통신과가 발행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인 1942년 6월 15일에 신약편과 구약편을 나뉜 성경공부교재가 발행됩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경통신과라는 기독교 문헌입니다. 저자는 수발론 선교사님이었는데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교인이면 누구나 자기 집에서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였죠. 신약편은 총 12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재는 문답식으로 편찬됐습니다. 서론에서 신약의 구성 내역을 설명하고 공부하는 규칙, 입학 요령, 졸업장 받는 일까지 소상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초등부와 고등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편은 총 4부로 편집됐는데 서론에 이어서 제1부가 율법, 제2부는 역사, 제3부는 시가, 제4부는 예언서로 구분됐습니다. 당시 이 성경통신과 제도는 전국적인 호응을 받았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크게 공헌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통신과가 처음 시작된 날이 1942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인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종교개혁자로 신학자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영국의 링컨셔에서 출생한 날입니다.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S. 웨슬리의 15번째 아들로 옥스퍼드의 그리스도교 대학에서 공부한 뒤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다가 1792년에 대학 으로 들어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중심이 된 학생 신앙단체인 신성클럽의 메도디스트 운동에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735년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건너갔는데 그동안에 전도에 힘썼지만 시료를 못 거두고 1937년 2년 만에 귀국합니다. 그후 독일 경건파인 모라비아 교도 집회에서 마침내 뜨거운 회심을 경험한 후 모라비안의 본고지인 독일 헤르포트 형제단을 방문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을 역설하며 그리스도교인의 완전을 설교하는 한편 당시 전 영국 사회에서 번지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대규모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운동이 그가 죽은 뒤 감리교회로 정착됐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 6월 17일에 출생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식이 있었던 기록이 있네요. 초기 한국교회 유일의 신학교육기관이었던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제1회 졸업식이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졌던 이후로 보통 평양 신학교라고 불렀는데요. 평양 신학교는 1901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마펫 목사님이 자신의 거처에서 두 명의 첫 학생 방기창과 김종섭을 가르치면서 개교됩니다. 개교 당시 교수로 참여한 사람은 마펫 선교사님 외에 같은 선교회의 리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개교 이후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1905년에는 재학생이 40여 명으로 늘어났고 1907년에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8.15 해방전까지 40회에 걸쳐 9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첫 번째 졸업생은 길선주, 방기창,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박영조, 이기풍 이렇게 일곱 분의 목사님이셨죠. 이 일곱 분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창설과 함께 장로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장로교회가 태동됐고 평양신학교는 그 지도자 양성에 요람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평양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식이 1907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6월 20일 토요일에 이기풍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제주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썼죠. 1918년부터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담임했고 1921년에는 장로교 10대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1938년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구속돼 심한 고문과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이기풍 목사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1942년 6월 20일 여수군 남면 우항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6월 20일 토요일에 강신명 목사님의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세문안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죠. 경북 영주 평원면 천본리에서 강병주 목사님의 장남으로 1909년에 태어나셨는데요. 부친 강병주 목사님은 일제시대 한글 보급에 열정을 보인 한글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일찍이 개화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강 목사님은 1943년 숭실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해 1938년에 졸업했고 1953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종교교육을 전공합니다. 해방 전에 선천 북교회를 담임했고 해방 후에는 영락교회 동사목사로 9년 가까이 일했는데요. 1955년에 세문안교회 제8대 담임목사로 취임해서 24년간을 시무했습니다. 1981년에는 숭전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1981년에 총장으로 선임돼 봉직하던 중 1985년 6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0: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말 못할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겪어보셨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의 짐이나 자격 없는 듯한 죄책감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품으로 기대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